0: 이상해. 이상해. 이상해. 이거 먹을 법이야. 자연스럽게. 몰래 몰래 몰래 바쁘야 몰래 몰래 몰래 몰래 바쁘는데 몰래 아이 없는 죄일라
1: 옛날 아빠 몰래 제이지 몰래 미스 몰래
0: 몰래 몰래 몰래 뻔 안 말하고 있을라 뭐게 네 미스 제이지 제일 제이지 누가 간들래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아빠는 뭐야? 몰라서니까. 근데 뭐라 그래? 아빠는 뭐야? 근데 뭐라 그래? 아빠는 뭐라 그래? 뭐라 그래? 뭐라 그래?